0: 약간
1: 술 마이에테 토냐?
2: 라이트파 얀데 뿌에레
3: 양네 지만에
4: 쓴데요.
1: 발차이키 에르볼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0: Hay iguales guanches, caos.